0: 바로 보고
1: 봄 보러 봄 보러 봄봄 보러 봄봄 보러 봄 보러 봄봄 보러 봄
2: Ahí viene Berta. La música de Cuatro Ciénegas, Coahuila, la banda Cañón.